0: 您正在收听的是 FM 106.9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성당이이론학습중심조집단확대학습회의및학습교육독서반제3차집중학습이소집됐습니다계획총투자가1억3천만원인珲春금속해옥과학기술요한회사패들보드및자동차부품가공대상이순조롭게진척되고있습니다성당이서기황강은그내일성당이이론학습중심조집단학습회의및학습교육독서반제3차집중학습을소집사회했습니다성시현향4급당정간부들이함께습금형청소계의료발전경험을갈증잘총화하고운영할때관한중요지시정치를학습했습니다황강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습금형청소계중요지시정치를깊이학습하고실천해야하며의료발전경험을진정으로배우고참고하며올바른지속관으로사업하고창업하며당지실정에맞게현역경제를발전시켜길림실정에부합하는고품질발전의길을탐색해걸어나가야합니다회의에서성정협주석주국현성당이부석이오혜웅이각기의료발전경험은습금형새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이현역에서의생동한실천이고고품질발전을추진하는성공적인본보기이며의료발전경험을학습참고해길림현역경제의고품질발전을추진하자는것을둘러싸고보고를했습니다황강은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습금형청소기는절강에서사업할때여러차례의료에가서조사연구하면서예상치못한발전무에서유를창조하는발전도를금으로바꾸는발전이라고의료발전경험의정수를정확하게요약했습니다20년후15차훈련계획이시작되는중요한시기에습금형청소기가의료발전경험을독잘정화하고운영하는중요지시를내린것은전반국면을이끄는중대한의의가있으며우리의창업혁신창조활력을불러일으키고길림고품질발전을추동하는데근본적인준칙을제공했습니다황강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전성상하에서는습금형정석의중요지시정신을깊이학습터득하고참답게관철시달하며의료발전경험을잘배우고운영해야합니다현역경제발전을독중요한위치에놓고사상을갈증해방하며개혁으로난제를해결하고개방으로국면을타파하며실질적인조치를취하고용감하게앞장서길림의각항사업이앞으로나아갈수있도록추동해야합니다각시조각현시구당위에서는두가지제목을둘러싸고심도있는교류와연구토론을전개해야합니다첫째의료발전경험을어떻게배우고참고해당지실정에맞게현역경제의고품질발전을억세게들어줄것인가둘째어떻게사고화시기에훌륭한간부가되어인민을마음속최고위치에두고맡은바직책을다해인민의행복을창조할것인가입니다각지도부성원들은참답게학습하고마음을가다듬어사고하며허황되거나공담에머물지말고즉시행동으로옮기고학습을통해실제성과를거두고학습한것을실천에운영해야합니다각지에서는의료발전경험을학습하고운영한생동한실천을잘선전해전성적으로진취적이고실천적인농원분위기를조성해야합니다올해는시현향의기바꿈해입니다성당위에서는실적을기준으로인재를평가하며정확한이명향도와사업향도를더욱뚜렷하게수립하고덕과재능을겸비하고충성스럽고정렴하며책임감있는우수한간부를힘써선발중용하며진심으로일하는사람을격려하고용감히도전하는사람을지지하며정렴결백한사람들의명예를주어야합니다각급간부들은더엄격히자신을요구하고교율을준수하는전제하에대담하게사업해실천과인민역사의검증을이겨내는업적을힘써창조해야합니다회의에서는습금형청소기가호남장사류양시폭죽공장폭발사고에대해내린중요지시정신을전달학습했습니다황강은다음과같이요구했습니다습금형청소기의중요지시정신을애누리없이시달하고각지안전사고에서교훈을깊이흡수하며시시각각방심할수없는책임감을유지하고문제를유추해내어안전위험조사정돈을강화하며못박기정신으로각항조치시달을억세게틀어줘야합니다종합성검사와조사를전개해한번의문제를명확히밝혀내고발견된문제는반드시바로잡아야하며완전히해결하지않으면절대손을놓지않아야합니다 꽃불과 폭죽 전사슬의 불법 위법 단속 전문 행동을 착실히 전개하고 농촌 지역의 세 가지 초과, 한 개 피로 등 교통위반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며 고공, 고속, 고위험 대상에 대한 운영과 감독 관리를 가강해 중특대 안전사고와 극단적 사건의 발생을 견결히 두드려야 합니다. 회의는 화상 형식으로 소집됐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 동지 성인대 상무위원회 성정부, 성정협 지도부 성원, 성직속 부문단위, 관련 기업과 대학교 책임 동지, 각 시주, 장백산 보호개발구, 매화구시, 각 현시구, 각 향진 가도 책임 동지 등이 각 회장에서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내일 훈천시 대상 건설 현장은 부망한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공사 차량들이 오가고 기계 굉음이 울리는 가운데 건설자들은 시공기를 다잡아 진도를 다그치고 질 제고와 안전을 보장해 대상 건설의 속도와 효율 제고를 전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훈촌 금속해옥과학기술요한회사 패들보드 및 자동차 부품가공 대상 건설 현장입니다. 굴착기, 로더 등 공사 차량이 마력을 다하고 노동자들은 넘치는 열기로 시공 건설에 박차를 다하고 있습니다. 훈순 금속해옥과학기술요한회사 패들보드 및 자동차 부품가공 대상의 계획 총투자는 1억 3천만 원이고 총부지 면적은 3만 200평방미터, 건축 면적은 1만 9,800평방미터로 공장 건물, 행정 및 생활봉사용 건물 등을 중점적으로 건설합니다. 대상이 준공되면 경질 플라스틱 패들보드 및 자동차 부품가공 업무를 전개하게 되는데 연간 경질 플라스틱 패들보드 30만 세트, 자동차 수중통 기관 12만 개, 온풍기 10만 대를 생산하게 됩니다. 여름의 정취가 점점 짙어지는 가운데 배꽃이 가지마다 활짝 피어났습니다. 초여름날 군촌시 영안진 쌍신촌의 사과배 과수원은 성화기를 맞이해 새하얀 배꽃들이 미풍에 춤을 추는 가운데 관원들은 인공 수분을 하느라 드바삐 보냅니다. 5월 초수는 쌍신촌의 사과배 꽃이 만개하는 시기자 인공 수분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입니다. 목전 쌍신촌의 관홍들은 노도나도 수분 작업에 투입됐고 과수원에는 분망한 전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관홍 무해령이 재배하는 700그루의 사과나무는 전부 때 맞춰 꽃이 피었습니다. 작과율을 확보하고 산량을 높이기 위해 그는 일찌감치 화분을 준비하고 인공 수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연변 사과배는 중국 량질의 배 품종이자 지리 표지성 보호 제품입니다. 영안진 쌍신촌은 훈촌 사과배의 중요한 재배 구역으로서 현재 우월한 기후와 토양 조건에 의탁해 재배된 사과배는 품질이 뛰어나고 영양가가 풍부합니다. 인공 수분은 사과배의 산량과 품질을 높이는 관건적 관절로서 작과율을 효과적으로 높이고 기형 열매를 줄이며 과실이 더 크고 식감이 더 좋게 합니다. 일전에 훈초시 제1소학교 교육그룹 학교 반급 축구 슈퍼리그가 개막해 교정체육 생활을 풍부하고 학생들의 체질을 갈증 증강했으며 학교 간의 교류와 우위를 증진하고 학교 체육 분위기를 적극 조성했습니다. 심판의 휘슬과 함께 개막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경기장에서 꼬마 선수들은 뛰어난 호흡으로 협력하며 힘차게 경기에 임했습니다. 멋진 패스와 슈팅이 나올 때마다 관중석에서는 탄성과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오며 현장 분위기를 한껏 달궜습니다. 응원단의 힘찬 응원 소리도 끊임없이 이어지며 경기 분위기를 절정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날 훈촌시 양광창업자협회에서는 의무식수 주제당일 활동을 조직해 실제 행동으로 생태 리념을 실천하고 창업당원의 책임과 담당을 과시했으며 아름다운 훈촌 건설의 녹색을 더하고 바탕색을 그렸습니다. 마천자양 남산촌의 식수 현장에서 훈순시 양광창업자협회 당원들은 충전된 열의로 분공 협력해 식수 규범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묘목 세우기, 흙 메우기, 다지기 등 절차를 세심하게 완성하면서 두 손으로 훈순대지에 실록을 더했습니다. 그릴 훈촌시민병원 일반외과에서는 환자 가족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죽기를 전달하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함께 촉진 제거를 주제로 한 간호특별좌담회를 소집했습니다. 의사들은 환자 및 가족 대표들과 한자리에 앉아 마음을 열고 의견을 나누면서 따뜻한 의료진과 환자 간의 소통의 다리를 구축했으며 간호봉사의 초심을 함께 말하고 봉사질 향상을 함께 촉진했습니다. 좌담의 현장은 화기애애했으며 환자 및 가족 대표들은 진료 경력과 결부해 입원 기간에 느낀 따뜻한 순간들을 이야기하면서 간호팀의 숙련된 전문 조작, 세심한 배려에 높은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와 함께 모두들 실제와 결부해 간호 과정 최적화, 건강 선전 교양 세분화, 퇴원 후 주석 관리 보완 등을 둘러싸고 소중한 의견과 건의를 솔직하게 제기했는데 모든 의견에는 과실 간호 봉사에 대한 기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성당이이룬학습중심소집단확대학습회의및학습교육독서반제3차집중학습이소집됐습니다계획총투자가1억3천만원인珲春금속해옥과학기술유한회사패들보드및자동차부품가공대상이순조롭게진척되고있습니다성당이서기황강은근일성당이이룬학습중심소집단학습회의및학습교육독서반제3차집중학습을소집사회했습니다성시현향4급당정간부들이함께습금형총속의의료발전경험을갈증잘총화하고운영할때관한중요지시정치를학습했습니다황강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습금형총석의중요지시정치를깊이학습하고실천해야하며의료발전경험을진정으로배우고참고하며올바른지속관으로사업하고창업하며당지실정에맞게현역경제를발전시켜길림실정에부합하는고품질발전의길을탐색해걸어나가야합니다회의에서성종협주석조국현성당이부석이오혜웅이각기의료발전경험은습금형새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이현역에서의생동한실천이고고품질발전을추진하는성공적인본보기이며의료발전경험을학습참고해길림현역경제의고품질발전을추진하자는것을둘러싸고보고를했습니다황강은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습금형청소기는절강에서사업할때여러차례의료에가서조사연구하면서예상치못한발전무에서유를창조하는발전도를금으로바꾸는발전이라고의료발전경험의정수를정확하게요약했습니다20년후15차의련계획이시작되는중요한시기에습금형청소기가의료발전경험을독자정화하고운영하는중요지시를내린것은전반구면을이끄는중대한의의가있으며우리의창업혁신창조활력을불러일으키고길림고품질발전을추동하는데근본적인준칙을제공했습니다황강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전성상하에서는습금형정석의중요지시정신을깊이학습터득하고참답게관철시달하며의료발전경험을잘배우고운영해야합니다현역경제발전을더욱중요한위치에놓고사상을갈증해방하며개혁으로난제를해결하고개방으로국면을타파하며실질적인조치를취하고용감하게앞장서길림의각항사업이앞으로나아갈수있도록추동해야합니다각시조각현시구당위에서는두가지제목을둘러싸고심도있는교류와연구토론을전개해야합니다첫째의료발전경험을어떻게배우고참고해당지실정에맞게현역경제의고품질발전을억세게들어줄것인가둘째어떻게사고화시기에훌륭한간부가되어인민을마음속최고위치에두고맡은바직책을다해인민의행복을창조할것인가입니다각지도부성원들은참답게학습하고마음을가다듬어사고하며허황되거나공담에머물지말고즉시행동으로옮기고학습을통해실제성과를거두고학습한것을실천에운영해야합니다각지에서는의료발전경험을학습하고운영한생동한실천을잘선전해전성적으로진취적이고실천적인농안분위기를조성해야합니다올해는시현향의기바꿈해입니다성당위에서는실적을기준으로인재를평가하며정확한임용향도와사업향도를더욱뚜렷하게수립하고덕과재능을겸비하고충성스럽고정렴하며책임감있는우수한간부를힘써선발중령하며진심으로일하는사람을격려하고용감히도전하는사람을지지하며정렴결백한사람들의명예를주어야합니다각급간부들은더욱엄격히자신을요구하고교율을준수하는전제하에대담하게사업해실천과인민역사의검증을이겨내는업적을힘써창조해야합니다회의에서는습금형정석이가호남장사류양시폭죽공장폭발사고에대해내린중요지시정신을전달학습했습니다황강은다음과같이요구했습니다습금형청석의중요지시정신을애누리없이시달하고각지안전사고에서교훈을깊이흡수하며시시각각방심할수없는책임감을유지하고문제를류초해내어안전위험조사정도를강화하며못박기정신으로각항조치시달을억세게틀어줘야합니다종합성검사와조사를전개해한번에문제를명확히밝혀내고발견된문제는반드시바로잡아야하며완전히해결하지않으면절대손을놓지않아야합니다 곡불과 폭죽 전사슬의 불법 위법 단속 전문 행동을 착실히 전개하고 농촌 지역의 세 가지 초과, 한 개 피로 등 교통위반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며 고공, 고속, 고위험 대상에 대한 운영과 감독 관리를 가강해 중특대 안전 사고와 극단적 사건의 발생을 견결히 두드려야 합니다. 회의는 화상 형식으로 소집됐습니다. 성당이 상무위원 동지, 성인대 상무위원회, 성정부, 성정협 지도부 성원, 성직속 부문단이 관련 기업과 대학교 책임 동지, 각 시주, 장백산 보호개발구, 매화구시, 각 현시구, 각 향진 가도 책임 동지 등이 각 회장에서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려릴 훈천시 대상 건설 현장은 부망한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공사 차량들이 오가고 기계 굉음이 울리는 가운데 건설자들은 시공기일을 다잡아 진도를 다그치고 질 제고와 안전을 보장해 대상 건설의 속도와 효율 제고를 전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훈촌 금속해옥과학기술요한회사 배들보드 및 자동차 부품 가공 대상 건설 현장입니다. 굴착기, 로더 등 공사 차량이 마력을 다하고 노동자들은 넘치는 열기로 시공 건설에 박차를 다하고 있습니다. 훈순 금속해옥과학기술요한회사 배들보드 및 자동차 부품 가공 대상의 계획 총 투자는 1억 3천만 원이고 총 부지 면적은 3만 200평방미터, 건축 면적은 1만 9,800평방미터로 공장 건물, 행정 및 생활봉사용 건물 등을 중점적으로 건설합니다. 대상이 준공되면 경질 플라스틱 배들보드 및 자동차 부품 가공 업무를 전개하게 되는데 연간 경질 플라스틱 패들보드 30만 세트, 자동차 수중통 기관 12만 개, 온풍기 10만 대를 생산하게 됩니다. 여름의 정취가 점점 짙어지는 가운데 벚꽃이 가지마다 활짝 피어났습니다. 초여름날 훈천시 영안진 상신촌의 사과배 과수원은 성화기를 맞이해 새하얀 벚꽃들이 미풍에 춤을 추는 가운데 관원들은 인공 수분을 하느라 드바삐 보냅니다. 5월 초수는 상신촌의 사과배 꽃이 만개하는 시기자 인공 수분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입니다. 목전 상신촌의 관홍들은 노도나도 수분 작업에 투입됐고 과수원에는 분망한 전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관홍 무해령이 재배하는 700그루의 사과나무는 전부 때 맞춰 꽃이 피었습니다. 작과율을 확보하고 산량을 높이기 위해 그는 일찌감치 화분을 준비하고 인공 수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연변 사과배는 중국 양질의 배 품종이자 지리 표지성 보호 제품입니다. 영안진 상신촌은 훈춘 사과배의 중요한 재배 구역으로서 현재 우월한 기후와 토양 조건에 의탁해 재배된 사과배는 품질이 뛰어나고 영양가가 풍부합니다. 인공 수분은 사과배의 산량과 품질을 높이는 관건적 환절로서 작과율을 효과적으로 높이고 기형 열매를 줄이며 과실이 더 크고 식감이 더 좋게 합니다. 일전에 훈천시 제1소학교 교육그룹 학교 반급 축구 슈퍼리그가 개막해 교정 체육 생활을 풍부해하고 학생들의 체질을 갈증 증강했으며 학교 간의 교류와 우위를 증진하고 학교 체육 분위기를 적극 조성했습니다. 심판의 휘슬과 함께 개막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경기장에서 꼬마 선수들은 뛰어난 호흡으로 협력하며 힘차게 경기에 임했습니다. 멋진 패스와 슈팅이 나올 때마다 관중석에서는 탄성과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오며 현장 분위기를 한껏 달궜습니다. 응원단의 힘찬 응원 소리도 끊임없이 이어지며 경기 분위기를 절정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늘 훈천시 양광창업자협회에서는 의무식소 주제당일 활동을 조직해 실제 행동으로 생태 리념을 실천하고 창업당원의 책임과 담당을 과시했으며 아름다운 훈촌 건설의 녹색을 더하고 바탕색을 그렸습니다. 마천자향 남산촌의 식수 현장에서 훈주시 양광창업자협회 당원들은 충전된 열의로 분공 협력해 식수 규범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묘목 세우기, 흙 메우기, 다지기 등 절차를 세심하게 완성하면서 두 손으로 훈춘 대지에 실록을 더했습니다. 그릴 훈천시민병원 일반외과에서는 환자 가족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죽기를 전달하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함께 촉진 제고를 주제로 한 간호특별좌담회를 소집했습니다. 의사들은 환자 및 가족 대표들과 한자리에 앉아 마음을 열고 의견을 나누면서 따뜻한 의료진과 환자 간의 소통의 다리를 구축했으며 간호봉사의 초심을 함께 말하고 봉사질 향상을 함께 촉진했습니다. 좌담의 현장은 화기애애했으며 환자 및 가족 대표들은 진료 경력과 결부해 입원 기간에 느낀 따뜻한 순간들을 이야기하면서

간호팀의 숙련된 조문 조작, 세심한 배려에 높은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와 함께 모두들 실제와 결부해 간호 과정 최적화, 건강 선전 교양 세분화, 퇴원 후 주석 관리 보완 등을 둘러싸고 소중한 의견과 건의를 솔직하게 제기했는데 모든 의견에는 과실 간호 봉사에 대한 기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길림성에서청년장배교육자매체혼란현상정돈전문행동을전개해광범한사생과학부모들의합법적권익을절실히수호하고청명하고건강하며질서있는교육네트워크생태를조성하고있습니다2026제5기최고의연변발견왕홍필수방문지선정결과가발표됐습니다혼촌수릭의기르기관상등여러문화관광명소가입선됐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교육분야관련네트워크환경을가열층정화하고광범한사생과학부모들의합법적권익을절실히수호하며청명하고건강하며질서있는교육네트워크생태를조성하고서성당위인터넷정보판공실성교육청에서는지금부터6월말까지전성범위에서청년장배교육자매체혼란현상정돈전문행동을전개합니다이번행동은당전교육자매체가내용전파운영과정에서존재하는돌출한문제에초점을맞춰네가지혼란현상을집중적으로정돈하는데다음과같은것이포함됩니다교육불안감을악의적으로조장하는행위입니다입시경쟁을과도하게부각하거나교육난이도를과장하고교육과열경쟁을부추기는등불안을조성하는행위선행학습을부추기고교육공포를조장하는행위진학률명문대진학률명문학교순위등을과도하게선전하거나의무교육단계학생의성적과등수를불법적으로공개하는행위입니다교육정책을왜곡해해석하는행위입니다고중대학입시두가지감소학생모집입학교육평가개혁등중요정책을문맥에서떼어내부분적으로해석하거나왜곡해오도하는행위관련정책에대한허위정보를퍼뜨려대중의기대를잘못유도하고정책의안정적착지를방해하는행위입니다허위정보를조작해전파하는행위입니다교육성과를조작하거나과장하고양성효과를허위선전하는행위불법학생모집정보를날조하거나소속합격자명단성적향상비법등을꾸며내학생과학부모를유도하는행위입니다부적절하고유해한정보를게시하는행위입니다허위약속으로학생을모집하거나불법양성기구로유도하는행위참고서판매를불법선전하거나불법기구의유상선전봉사를제공하는행위인공지능기술을악용해타인의신분을사칭하거나허위교정사건을조작하는행위사생의사생활을침해하거나조속한내용을게시하는행위입니다이에성당위인터넷정보판공실성교육청에서는광범한네티즌들이적극적으로참여해감독하고신고할것을호소하고있습니다다음소식입니다2026제5기최고의연변발견왕홍필수방문지선정결과가일전에발표됐습니다혼촌수릭의기르기관상등여러문화관광명소가입선돼변경도시문화관광의독특한매력을과시했습니다이번최고의연변발견왕홍필수지방문선정활동은10대요형을정성껏설치했는데최고의영상류신선한미식류최신요행오락커피시음료등을포함하고감성적인장면과체험감에초점을맞춰연변문화관광의일상정취와인문질감을깊이파고들어관광객들에게양질의출행참고를제공함으로써문화관광이옅은관광에서생활로깊이있게전환되도록추동했습니다그중혼촌동북호랑이표범자연과학보급관이가장감성적인교양지식형필수방문지로선정됐습니다과학보급관은동북호랑이표범과학보급교육국제학술연구교류생태관광체험을일치화한동북호랑이표범국가공원과학보급선전교육기지로서풍부한과학보급내용과몰입식체험으로생태보호리념을전달해혼촌의인문과생태가융합된독특한저력을보여주고있습니다혼촌수릭의기르기관상이가장기억에남는변경도시필수방문지로선정됐습니다혼촌의특색있는문화관광전경으로서습지주변의수릭의기르기관상지점은매년200여종의100만여마리의철새가쉬어가며먹이를보충하고있는데 독수리가 힘차게 날개짓을 하고 기러기 떼가 하늘 높이 나는 장관은 변경 도시의 생태적 아름다움과 변경 특색을 한껏 드러내 훈춘 변경 도시의 운치를 느낄 수 있는 조로의 장소로 됐습니다. 훈춘시 카츄샤 로시아 식당은 가장 신선한 미식류 필수 방문지로 선정됐습니다. 이 식당은 러시아식 인테리어 스타일과 러시아식 음식을 특색으로 종로 문화가 융합되고 이국적인 맛을 맛볼 수 있는 인기 필수 방문지로 됐습니다. 다음 단계 훈춘시에서는 도시의 독특한 시적 운치와 짙은 생활 정취를 깊이 발굴해 당풍 해운 다채 훈춘의 도시 명함장을 지속적으로 빛내고 최고의 연변 발견 특색 브랜드 건설을 진일보 추진해 관광객들에게 편안하고 느슨하며 자유롭고 살기 좋은 매력적인 훈춘을 전시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봄가리가 한창인 가운데 전력은 농산일을 든든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훈춘시는 춘경 생산의 관건적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국가전력망 훈춘분회사에서는 주동적으로 앞장서 정밀하게 힘을 발휘하면서 삼일군들을 조직해 전간에 진입시켜 전선점검, 전기계량기 점검 등 전문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농가의 봄가리 전기 사용 안전을 전력으로 보장하고 농업 생산을 보가 호황하고 있습니다. 훈춘시 각 향진의 전간과 농가에서 국가전력망 훈춘분회사의 삼일군들이 작업복을 입고 점검 장비를 휴대하고 질서있게 봄가리 전기 사용 보장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양수장 배전설로 농가 용전설비 및 전기계량기에 대해서는 전면 점검을 진행하고 전선 접속부 계량기 운행 등 정황을 세밀하게 검사했으며 노후된 전선 접촉 불량 등 안전 우한을 제때 검사하고 현장 시정과 배환 관리로 봄가리 전기 사용의 안전과 안정을 전력으로 확보했습니다. 근일의 국가전력망 훈춘분회사에서는 농번기 수요에 입각해 봄가리 전력 보장과 봄철 전력망 점검을 결부시켜 봄가리 전 전선 순시 검사, 우환 조사 사업을 상시적으로 전개했습니다. 농가의 전기 사용 수요를 정확히 접목해 전문적인 봉사로 봄가리 전기 사용의 마지막 1km를 원활히 함으로써 전시 춘경 생산의 질서 있게 추진과 농가의 풍산 정수를 위한 전력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0: 본방송국 소식입니다. 연일 훈촌시 도로 양호 부문에서는 유리한 시기를 다잡고 로반 정비, 로면 균열 보수 등 전문 양호 사업을 전면적으로 전개해 국가 상급 간선 도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 가운데서 훈촌시 도로 양호 부문에서는 도로 기술 상황 제고와 안전 우환 제거를 목표로 연선 도로 구간에 대한 균열 보수, 홈채기 메우기 등 정비 작업을 진행해 도로구역 청결, 로면 평정, 시설 완벽화, 녹화 정연함의 통행 환경을 전력으로 구축했습니다. 본방송국 소식입니다. 그늘의 훈촌시 신안가도 락원사회구역에서는 훈촌시 제1소학교와 연합으로 어머니절 가문, 문명도시 함께 건설, 소학생 교외 사회실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학생들은 직접적인 실천 가운데서 따뜻함을 전하고 문명을 실천했습니다. 어머니절 가문 활동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어머니절 카드와 수공예 꽃등 선물을 만들고 어머니께 감사의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적어 사랑과 감사를 표달했습니다. 여 학생들은 요로조로 나뉘어 문명꼬마 위사로 돼 녹화 때 산책로에 버려진 종이 조각 등 잡동사니를 참답게 청소하면서 실제 행동으로 사회구역에 깨끗한 환경을 수호해 전국 문명도시 건설에 청춘의 활력을 주입했습니다. 본방송국 소식입니다. 훈촌 실크로드 발해고지는 5월 11일 공지를 통해 풍경구 일상 개방 시간을 상시적으로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광범한 시민과 관광객이 합리적으로 출행 일정을 계획하기 바랍니다. 이번 영업시간 조정은 5월 11일부터 정식으로 집행되는데 시민과 관광객의 야간 관광 수요에 보다 잘 맞추고 풍경구 야간 경제 활성화를 갈증 촉진하는 데 취지를 뒀습니다. 조정 후 풍경구의 개방 시간은 매일 오후 2시부터 저녁 10시까지이며 저녁 9시 30분부터 검표와 입장을 중지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충족한 시간 내에 야간 관광과 특색 봉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풍경구 관련 책임 일꾼에 따르면 휴일 일정과 운영 상황에 따라 개방 시간을 최적화할 계획이며 조정이 있을 경우 공식 플랫폼을 통해 사전에 공지해 시민과 관광객의 출향 권익을 보장하게 됩니다. 영업시간 조정 기간, 풍경구 야간 관광 특색 공연, 점포 운영 및 각종 부대 봉사는 정상적으로 개방돼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몰입식 야간 관광 체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기자가 기상 부문에서 요약한 데 따르면 이번 주 총체적 날씨 추세는 기온이 현저히 높고 강수가 뚜렷이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기온은 섭씨 17도 좌우로 평년 같은 시기보다 3.9도 정도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15일부터 16일까지는 기온이 비교적 높고 최고 기온은 섭씨 28도 내지 32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강수량은 0.5mm 미만으로 평년 같은 시기보다 현저히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훈촌시 기상본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기온이 현저히 높고 강수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 향진에서는 유리한 기상 조건을 이용해 하루속히 한전 파종을 완성하는 동시에 벼 육모하우스의 온도와 습도 조절, 모판의 물과 비료 관리를 잘하며 제때 수전 정지 작업을 전개해야 합니다. 이번 주는 화재 위험 기상 등급이 높으므로 도시 농촌 삼김 및 초원의 방화 사업을 강화해야 합니다. 비가 내리면 도로가 미끄러워지고 가시도가 내려가므로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운전자들은 신중하게 운전해야 합니다. 이번 주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므로 도시 농촌 군중들은 날씨 변화에 따라 적절히 옷을 증감해 감기 등 질병을 예방해야 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5월도 벌써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다만 이맘때는 구름 낀 날씨와 비 내리는 날씨가 번갈아 나타나는가 하면 하늘이 개였다가도 바람이 강하게 불고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날씨일수록 감기와 같은 호흡도 질병이나 위장도 질병에 걸리기 쉬운 만큼 건강관리 철저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야외 나들이나 등산하시는 분들도 늘고 있는데요. 산불위험에 주의해야 한다는 점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래 상세한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훈촌 최저 기온은 7도, 최고 기온

기온은 29도. 준우아, 최저 기온은 5도, 최고 기온은 26도. 하담은 최저 기온은 6도, 최고 기온은 27도. 양포, 최저 기온은 7도, 최고 기온은 28도. 마천자, 최저 기온은 7도, 최고 기온은 29도. 경신, 최저 기온은 9도, 최고 기온은 27도. 반석, 최저 기온은 7도, 최고 기온은 29도. 삼가사, 최저 기온은 6도, 최고 기온은 28도. 영안, 최저 기온은 8도, 최고 기온은 29도. 밀강, 최저 기온은 8도, 최고 기온은 29도. 방천, 최저 기온은 9도, 최고 기온은 25도.